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로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북중미는 월드컵 열기로 뜨겁고 남미는 베네수엘라의 강진 여파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고국인 한국도 조용하지만은 않은 날이었는데요. 한국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야유 속에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신변 위협을 암시하는 글까지 올라오며 공항 경비가 한층 강화됐었는데요. 다행히 특별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표팀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는 직접 사과문까지 게시했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도를 지나치는 비방은 선수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32강 진출 탈락 아쉬움을 뒤로하고 월드컵 32강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드컵 소식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프로그램은 다양한 소식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호주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스포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에선 한우 작가 교류전, 달 항아리 축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6월 30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편안한 오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10분 뉴스로 시작합니다. 박산진 프로듀서입니다.
4: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의 휘발유 가격이 2022년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7월 1일 유류세 인상을 앞두고 운전자들이 주유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달 연장했지만 할인폭은 절반으로 축소돼 단계적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새 회계 연도와 함께 호주의 임금, 세제 개편이 시행되면서 수백만 명의 근로자와 가게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감세 조치가 동시에 적용돼 약 280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 상승과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규칙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 시행 6개월 만에 추진됐으며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법 준수 강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가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자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호주의 휘발유 가격이 2022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석유협회에 따르면 전국 평균 무연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리터당 6센트 이상 하락해 1달러 60센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휘발유 가격 하락과 함께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상이 예정되면서 운전자들은 주유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당초 3개월 한시 조치였던 유류세 인하 정책은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이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할인폭은 기존 32센트에서 16센트로 줄어들며 이후 단계적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5: We wanted to make sure that we smooth out any of the impacts at servos in communities right around Australia.
4: 차머스 재무장관은 유류세 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되는 과정에서 호주 전역의 주유소와 지역사회가 받은 추격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책임감 있고 목표가 분명하며 한시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연장화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머스 장관은 정부가 제공하는 유류비 완화 혜택이 운전자들에게 적절히 반영되도록 업체들이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수백만 명의 호주 근로자와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최저임금과 산업 직군별 임금을 받는 약 280만 명의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급여 기간부터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26달러 44센트로 약 6% 인상되며 산업 직군별 최저임금은 4.75% 오릅니다. 정부의 최신 감세 정책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소득 구간의 한계 세율은 기존 16%에서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고용주는 기존의 분기별 지급 방식 대신 임금 지급 시점에 맞춰 슈퍼애니에이션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더 빠르게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지급 슈퍼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앤서니 알바리즈 호주 총리와 아나카 웰스 통신부 장관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어제 6월 29일 월요일 저녁 호주의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제한법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안전위원회 정보 수집 권한이 확대되며 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최대 벌금은 기존 4,950만 달러에서 9,900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16세 미만 이용자가 보유한 500만 개 이상의 계정이 삭제되거나 비활성화 또는 제한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지 총리는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 Many nations are now following our lead, indeed at least 20.
4: 알바니지 총리는 현재 최소 20개국이 호주의 선례를 따라 자체적인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노출돼 있다면서 정부는 기존 조치를 더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소비자위원회가 아마존의 프라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주 소비자위원회는 불공정한 계약 조회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기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던 광고를 시청하거나 광고 없이 이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선택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소비자위원회 지나 캐스 코틀리브 위원장은 아마존이 약 2년 동안 5개의 불공정 계약 조항에 의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은 가입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7: Those terms enabled Amazon to unilaterally make negative changes during the

0: 호주 소비자 위원회는 해당 계약 조건들이 조항들이 계약 기간 중 가입자에게 환불이나 별도의 보상 없이 아마존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마존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그동안 대부분 광고 없이 제공되던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에 광고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마존 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프라임 비디오가 이번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호주 소비자위원회와 협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호주와 바누아토가 체결한 새로운 안보 협정이 호주의 경제적 역량과 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카말 협정에 따라 호주는 바누아투의 주요 개발 원조 및 치안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공식화하게 됐습니다. 협정에는 바누아투가 주요 기반 시설과 관련해 제3국과 협력 관계를 검토할 경우 호주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양국은 또한 민간 부분 간 협력 확대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바누아투의 국내 노동시장 역량 강화를 돕고 디지털 경제 참여 확대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로이 연구소 태평양 제도 프로그램 책임자인 올리버 노베타우는 이번 협정이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 Something that you don't always see is that there's a strong commitment within the agreement as well for sort of private sector.
0: 노베타우 책임자는 이번 협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누아투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 부분 연계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호주가 바누아투에 대한 발언권을 유지하고 호주 기업의 투자 방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당국이 밤사이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오던 우크라이나 드론 수십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소마님 모스크바 시장은 러시아 국영 플랫폼 맥스를 통해 모스크바로 향하던 드론 6대를 추가 격추했으며 전체 격추 규모는 46대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660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4년 넘게 이어진 전쟁 기간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다음은 고급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가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자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큰 결단을 해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 또한 호남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키로 한 배경도 적극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사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마침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어서 이런 결정이 가능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제기한 지역차별, 호남 특혜란 비판에는 선을 그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주의 간호사와 조산사들이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여 연간 77억 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의료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메디케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과 오지 지역에서 운영되는 간호사 주도 클리닉이 벌크 빌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4년 보건의료 분야 검토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앤 웹스터 지역보건 담당 장관은 현행 제도가 지방 및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Postcode should not determine your health status, but it absolutely still does.
0: 앤 웹스터 장관은 우편번호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매우 심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오는 2035년까지 약 7만 명의 간호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농촌과 지방 지역 사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타가 왓츠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업데이트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앞으로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대신 고유한 사용자명을 설정해 다른 사용자와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메타는 왓츠앱 이용자가 30여 명을 넘는 만큼 원하는 사용자명을 바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사용자명 예약 기능을 전 세계적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명 기능은 이미 다른 암호화 메신저 서비스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8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63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0: 시드니,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낮 기온 21도. 멜버른 오후 늦게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 11도, 낮 기온 16도. 브리스번은 아침에 구름이 끼겠고 13도에서 23도. 버스는 간간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14도에서 18도. 애들레이드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12도에서 15도. 캔버라는 오전 8도에서 낮 기온 13도로 늦게 비가 오겠고, 호바트는 이른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10도에서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다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23도에서 낮 최고 30도. 고국 서울은 구름이 많겠고 22도에서 33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30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박상진이었습니다.
1: 원 인스턴트 MVP 스타트스? Join the new Dick Scorecard.

0: Miami, July 5th and July 31st. Ice Cube's Big 3 is back at the Amerant Bank Arena. Featuring big stars like Dwight Howard, Joe Johnson, Lance Stephenson, and more. And featuring your home team, the Miami 305, led by Michael Beasley. Grab your tickets now at big3.com/tickets or Ticketmaster. Presented by iHeart.
1: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2: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3: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와 월드컵 캐치업, 한우 작가 교류전 달 항아리 축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 전해드립니다. 호주에 살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환경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정작 호주 어린이들의 스포츠 참여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여전히 축구였지만 축구와 수영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의 참여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주 어린이들은 어떤 스포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요?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익스플레이너.
4: 호주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다. 네, 부모님들 가운데 아마 이런 말씀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호주 어린이들의 스포츠 참여율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로이모건이 발표한 Life Be In It 호주 청소년 조사에 따르면 6세에서 13세 어린이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2015년 95.5%에서 2019년에는 94%로 그리고 지난해는 89.5%로 떨어졌습니다. 네, 10년 만에 무려 6%포인트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주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네, 호주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바로 축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축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비율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호주에서 축구를 한 어린이는 42%로 나타났는데요. 2019년 43%, 2015년 49%보다는 낮아진 수치입니다. 네, 축구 다음으로 호주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스포츠는 수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영 역시도 참여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지난해 호주에서 수영을 한 어린이는 38.5%로 집계가 됐는데요. 2019년 46.5% 그리고 2015년 49%와 비교한다면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수영은 2015년과 2019년에 호주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3위인 자전거 타기는 2025년 참여율이 26%로 낮아졌는데요. 네,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의 비율 2015년에는 36.5% 그리고 2019년에는 36%를 기록했습니다. 4위인 농구 역시도 지난해 참여율이 24%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2019년 30.5%, 2015년 31.5%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5위 육상과 체조에 참여하는 비율 역시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지난해 육상과 체조에 참여한 어린이는 20%로 2019년 27.5%, 2015년 32.5%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5년과 2019년 그리고 지난해 2025년의 스포츠 참여율을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로이모건은 축구와 수영뿐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와 하이킹,

0: 체조, AFL 럭비, 크리켓, 넷볼, 테니스, 배구, 서핑, 무술, 승마 등 다양한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대한 참여율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호주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스포츠 참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신체 활동 감소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로이 모건의 미셸 레빈 최고 경영자 그리고 라이프 비닛의 의장인 미셸 레빈 씨는 호주 어린이들의 스포츠 참여율이 낮아지는 추세가 매우 뚜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레빈 최고 경영자는 이번 연구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활동과 태도 또 정보 습득 경로와 이들이 여러 사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등 생활 전반을 다루고 있다며 스포츠 활동 변화의 원인과 그 결과를 파악하고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과 집단을 살펴보기 위한 추가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전반적으로 스포츠 참여가 감소하고 있어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넓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자유롭게 뛰는 시간이 더 늘어나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2: 미 July 5th and July 31st. Ice Cube's Big 3 is back at the Amerant Bank Arena. Featuring big stars like Dwight Howard, Joe Johnson, Lance Stephenson, and more. And featuring your home team, the Miami 305, led by Michael Beasley. Grab your tickets now at big3.com/tickets or Ticketmaster. Presented by iHeart.
3: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4: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5: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 up.
3: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6: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7: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 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 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1: 2026년 6월 30일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월드컵 캐치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고국인 한국 축구대표팀은 거센 야유 속에 조용한 귀국길을 택했습니다. 한국이 탈락의 고배를 마신 월드컵 32강전에선 이변이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홍태경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8: 스포츠 캐치업.
9: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월드컵 캐치업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많은 한국 팬들 아쉬움과 함께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드컵 여정이 마무리된 한국팀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32강전 하이라이트 스포츠 전문가 한린다 리포터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린다입니다.
9: 네. 자, 지난주 목요일 한국과 남아공과의 경기. 아, 그 이후에 참 한국 팬들 다른 나라 경기까지 챙겨보시면서 조 3위 팀들 상위 8위 안에 들기를 간절히 기원했었죠. 하지만 그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한국 결국 32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선수단 오늘 귀국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 대표팀이었죠?
10: 네, 아직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말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이 한국 팬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이 한국의 32강 진출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네. 아, 우선 한국은 일단 최종적으로 3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 FIFA 랭킹 22위였던 한국이 이번 결과로 32위까지 떨어졌고, 이 32강에 진출한 다른 나라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또 추가 강등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2강 진출은 사실상 당연히 해야 하는 목표라고 여겨졌던 만큼 이 팬들의 분노도 정말 상당한데요. 아, 일부 팬들은 또 LA에서 직접 경기를 보기 위해 비행기표까지 사서 떠났다가 너무 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9: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32강 진출 실패 중심에서 사실 여론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은 홍명보 감독인데요. 그 이야기 빠질 수 없죠.
10: 네,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 여론도 진짜 크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홍명보 감독의 전략을 이 개그 소재로 삼은 짤, 예를 들어 뭐 이게 팀이야? 라든지 싸워! 네. 같은 이 문구가 붙은 이미지들이 네. 퍼지고 있고, 이 AI로 만든 패러디 영상까지 다양하게 확산되면서 이 분위기가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 이 전 국가대표 이천수도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 월드컵을 지휘할 기회를 이 두 번이나 줬는데 이런 결과를 만든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9: 네, 이제는 좀 할 말은 해야겠다 이런 관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표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거 두 번째죠.
10: 네,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1무 2패로 탈락한 뒤 그해 12월에는 한국이 역대 최저 랭킹인 69위까지 떨어졌었죠.
9: 아, 그랬었나요?
10: 네. 아, 이번에도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FIFA 랭킹 22위에서 32위로 하락하면서 거의 5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건데요. 아, 결국 이 32강 탈락이 확정된 어제 오전 이 홍명보 감독은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아, 지난 2024년 7월 선임돼서 2027년 1월 아시안컵까지 원래 이 임기였는데 월드컵에서 32강에도 들지 못하는 실패로 일찍 물러나게 된 겁니다.
9: 네, 홍명보 감독이 사퇴를 밝혔지만 뭐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지금 대한축구협회 전체가 아,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사퇴를 밝히면서 인터뷰에서 일부 팬들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만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번에 선수들 귀국 행사도 없이 바로 오늘 입국하는 그 초라한 귀국을 보여줬는데 어땠나요?
10: 네, 일단 이번 사퇴 인터뷰에서도 준비해온 멘트만 짧게 전하고 바로 이 홍명보 감독이 자리를 떠났는데요. 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은 내려놓지만 한국 축구를 향한 마음은 내려놓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거 복귀 신호 아니냐는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귀국 행사도 없이 조용히 입국하게 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이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이 이 엿 세례까지 받았던 전례가 있다 보니까 네.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새벽 경찰 160명을 대거 배치해서 공항 주변을 통제하기도 했는데요. 아, 오늘 새벽 이 홍명보 감독과 함께 김민재, 황희찬, 뭐 백승호, 이강인, 설영우 등 이 8명이 멕시코로 떠나서 미국을 경유해 인천으로 들어왔는데 아, 홍명보 감독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팬들이 홍명보 나가라고 외치면서 강하게 항의했고 또 야유 속에서 등장한 이 홍 감독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아, 근데 또 약 한 30분 뒤 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입국하자 또 다시 야유가 쏟아졌고, 일부 이물질이 또 날아드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조용히 그것도 다시 귀국을 했는데요. 한편 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은 각자 따로 귀국해서 7월 1일까지는 모두 입국을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갑작스러운 탈락으로 비즈니스 항공권을 한 번에 이렇게 확보하지 못해 개별 귀국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네. 축구협회 측도 이렇게 32강에 탈락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보군요. 참,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뛰어줬는데 이렇게 귀국 행사도 없이 들어와야 했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도 선수들 이 포상금은 받는다고 하죠?
10: 네, 선수들은 1인당 8천만 원, 그러니까 호주 달러로 약 7만 5천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이 최종 엔트리에 들어간 26명 전원에게 기본 수당 5천만 원, 그리고 조별리그 1승 보너스로 3천만 원 지급이 되는 건데요. 아, 반면 홍명보 감독은 20억 원대 연봉, 호주 기준으로 약 189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팬들 사이에는 연봉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8: 네, 홍명보 감독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 관한 이야기는 이 비판 목소리 쉽게 사그러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국 선수들 그 실력만큼은 인정받는 좋은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10: 네, 스페인 스포츠 전문 매체 마르카가 발표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베스트 10 1인에 이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마르카의 자체 파워랭킹 기준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이 공격형 미드필더 부문 2위를 기록하면서 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는데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그리고 또 조별리그 탈락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선수라 그래도 의미가 참 큽니다.
8: 네.
10: 또 이강인 선수는 메시, 케인, 음바페와 함께 베스트 11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 네, 유일하게 조별리그 탈락 국가 중에서도 이름을 올린 선수라는 것이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실력이 좋고 대단한 선수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 참 활약 펼치면서 이적 얘기도 계속 오갔는데요.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간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어요.
10: 네,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 아틀레티코 이적이 확정된다면 아시아 선수는 처음으로 이 스페인 3대 명문 가운데 하나인 아틀레티코 1군 선수가 되는 이 새 역사를 쓰게 되는 거라서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벌어진 32강 월드컵 경기 결과도 살펴봐야죠.
10: 네, 오늘 열린 32강 경기 결과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8: 네.
10: 먼저 이 브라질이 일본을 2대1로 꺾고 16강에 올랐는데요. 일본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들어 브라질 동점골을 만들었고 그리고 추가 시간 6분. 브라질이 극적인 이 역전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8: 네, 아 일본이 그래도 아시아 대표로 좀 잘 싸워주길 바랐는데 브라질의 그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군요.
10: 네, 아시아 국가 중 이제 유일하게 호주만 남은 상태입니다.
8: 그러네요. 네.
10: 그 이후 또 파루과이가 독일과 1대1로 비긴 뒤 이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승리하면서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8: 네, 정말 공은 둥글다는 말처럼 월드컵은 이변의 연속이라 더 드라마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승부차기에서 결국 강호 독일이 파라과이의 무릎을 꿇었군요.
10: 네, 이 독일이 탈락하면서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아, 그리고 또 그 이후 이번 월드컵의 강자로 꼽히는 이 모로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모로코는 현재 FIFA 랭킹 6위,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네덜란드가 7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두 팀이 오늘 경기를 펼쳤는데요. 특히 모로코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모로코가 4강까지 올랐던 강팀입니다. 아, 네. 오늘 이 두 팀 아주 팽팽한 접전을 벌여서 추가 시간을 지나서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펼친 끝에
8: 또 하나의 승부차기였군요.
10: 아, 네. 어우, 힘듭니다. 오늘 경기 보기가. 그래서 3-2로 모로코가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8: 네. 아, 모로코 그리고 파라과이 모두 승부차기 끝에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일 이어지는 32강 경기도 소개해 주시죠.
10: 네, 내일 경기들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먼저 이 홀란드가 이끄는 노르웨이와 코티디부아로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홀란드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이미 4골을 기록하고 있고, 물론 이제 메시가 6골로 월드컵 역사상 최다 득점을 기록을 세우면서 앞서가고 있지만, 홀란드도 이 골든부트 경쟁을 팍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 또 강력한 우승 후보인 프랑스, 그리고 이제 스웨덴, 그리고 한국

0: 같은 조였던 멕시코와 에콰도르의 경기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내일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1: 네, 오늘 월드컵 캐치업 한국의 32강 진출 실패 이후 현재 상황과 또 오늘 펼쳐진 32강 경기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소식 전해준 함린다 리포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힘차게 보내세요.
2: 네, 뜨거운 월드컵 소식 들어봤습니다. 16강에선 어떤 진풍경이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희는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0: su SBS.
1: Your 2 a.m. questions are nobody's business. Not the symptoms you're scared to tell your doctor. Not the money worries. Not the things you'd rather keep private. Right now, companies are using what you look up online to track, target, and make a fortune off your secrets. Startpage keeps your curiosity private. It's the private search engine that helps you find what you need without the spying and without the noise. Nobody in your business, no saved search history. Try Startpage at startpage.com. That's startpage.com.
2: 현정 작가, 그리고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윤선민 원장으로부터 달 항아리에 담긴 한국의 미학과 한국-호주 예술 교류의 의미를 들어봅니다. 유화정 프로듀서입니다.
3: 네, 오늘 스튜디오는 평소와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순백의 달항아리를 마주했을 때 전해지는 그 특유의 고요하고 정직하고 맑은 그런 기운이랄까요? 지금 스튜디오가 딱 그런 느낌인데요.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과 갤러리 LNL이 함께 선보이는 한호 작가 교류전 달항아리 축전시에 참여하신 한국의 최영욱 작가님, 이헌정 작가님, 그리고 이번 전시를 기획한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의 윤선민 원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작가님은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로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먼저 이번 전시에 참여 소감을 여쭤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저는 한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최영욱 작가라고 합니다. 미술이라는 매개로 호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감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3: 아주 짧게 소감을 주셨어요. 우리 이헌정 작가님은 조금 길게 주셔도 됩니다.
6: 예, 저는 그 이헌정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그리고 도예를 그 시작으로 해서 미술을 시작한 게 도예로 해서 지금은 조각, 뭐 회화, 그리고 나중에는 뭐 건축적인 부분들도 조금 다루고 있는데 우선은 도예를 가장 중요한 매체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하고 로스앤젤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3: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번 전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문화원장님, 달항아리 축전시 한호주 작가 30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네. 교류전이죠. 또 두 공간에서 동시에 펼쳐진다는 점 참 특별한데요. 전시의 부제가 축입니다. 네네.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 싶으신지요?
5: 네, 이게 뭐 축이라고 하면 뭐 생각하시는 대로 이 어떤 축을 대칭으로 해서 서로 다른 것들이 같이 화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축을 기점으로 뭔가 다른 게 두드러지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다른 공간, 다른 생각, 그다음에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축이 달항아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이번 전시회는 말씀하셨듯이 저희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과 그다음에 뉴타운에 있는 LNL 갤러리가 또 두 군데에서 다른 장소에서 열린다는 것도 어떤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뭔가 다르나 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우러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에서 출발한 우리 달 항아리이긴 하지만 오늘 모신 작가님들처럼 이제 현대미술에서도 많이 달항아리 모티브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국가도 한국만의 달항아리가 아니라 현지에 계시는 호주 작가분들께서도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사진도 하시고 그다음에 회화도 하시고 실제 도예도 하시는 네. 그런 굉장히 이질적일 수도 있지만 한 군데로 모이는 이 축을 중심으로 호주와 한국의 어떤 서로 관점에서 이 그 우리 항아리를 볼 수 있나 그런 걸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이번 전시에서는 같은 달항아리를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그 미학이 단연 돋보이는데요. 특히 우리 두 작가님. 먼저 최영욱 작가님께 여쭐게요. 달항아리의 형태를 캔버스에 회화로 담아내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오고 계신데요. 작가님의 시그니처라고 할까요? 그 카르마 연작. 국내외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빌 게이

0: 재단과 같은 그런 세계적인 컬렉터의 소장품으로 잘 알려져 있던데요.
1: 네. 그 다랑아리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네, 이렇게 소박하지만 이렇게 지극히 이렇게 세련된 모습을 이렇게 아마 모든 게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요즘 게 많이 좋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작가님의 그 작품 세계, 카르마와 빈혈이죠. 그 갈라진 선을 얼음이 갈라진 것과 같다 해서 빈혈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일반인 관객들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면 어떤 걸까요?
1: 네, 그 빈혈을 제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렇게 드로잉 하듯이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모든 이렇게 갈라진 거를 저는 이렇게 조금 부분 부분 이렇게 그리다가 이거를 전체를 채우게 되면서 혼자 제가 제목을, 아, 이런 게 카르마라고 제목을 지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카르마라고 적었고, 그 내용은 이렇게 어떤 부분을 하다가 또 제가 이렇게 실증이 느껴서 이 밑에 부분에서 또 굽이라는 부분에서 또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또 그리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점들이 꼭 사람 사는 어떤 인생길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제목을 써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아, 고개를 이제, 아, 그런 내용이구나 해서 이렇게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0: 저도 고개를 이렇게. 네. 그런데 그 100번 가까이 바탕치를 긁어내고 선을 일일이 그리신다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 작품 도구 중에 아주 뾰족하고 날카롭게 깎은 연필 이만큼 무더기로 있는 거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항아리를 똑같이 그려보려고 하다가, 아, 너무 그게 이제 어떤 도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다
0: 그렇죠.
1: 깨트리고
0: 네.
1: 그런 걸 이렇게 구경하면서, 아, 제 작품도 좀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초 작업이라는 걸 약간 한 2, 3cm 그 부조처럼 그 붓으로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한겹한겹 쌓아서 이렇게 튼튼하게 기초를 한 2, 3cm 해놓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좀제 마음도 좀 편하고 또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작가님의 작품은 그러니까 멀리서도 보고 또 가까이 다가가서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안에 말씀하신 그 선들, 인연의 선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민자의 삶과도 참 닮아 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명확한 길을 몰랐던 우리 초기 한인 호주 이민자들의 생각과도 참 닮아
1: 아,
0: 있다는,
1: 그렇세요.
0: 네, 그런
1: 그러겠네요.
0: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 이현정 작가님, 직접 흙과 불을 다루는 도자 작가이신데요. 앞서 우리 최 작가님과 형평을 좀 맞추기 위해서 깨알 자랑을 좀 드리면, 우리 이현정 작가님의 작품은 세계적인 배우 브래드 피트가 소장하고 있다고요?
2: 오래전 일이긴 한데, 그런 아주 행운이 저한테 오긴 했는데, 하도 오래전 일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0: 네. 다랑아리는 원래 그큰 사발 두 개를 위아래로 겹쳐서 한
2: 네네.
0: 항아리를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 비대칭, 그 부정형의
2: 네네.
0: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까 우리 최영욱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TV 등을 통해서 많이 보아온 바로는 도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안 나왔을 때 가마에서 장인들이 사정없이 뭐 1초의 그 망설임도 없이 깨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현정 작가님 작품,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그런 다랑아리 모습이 아닙니다. 일그러지고 깨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2: 네. 네, 저는 이제 아까도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도예를 전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조각을 전공하고 나중에는 건축까지 뭐 거의 나이가 한 50대 가지고 대학교 다시 가서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공예가 도예가라기보다는 저는 여행하듯이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도자기가 저의 고향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랑아리를 만드는 작가는 아니고요. 저는 1년에 한한달 정도를 고향으로 돌아오는 느낌으로

0: 항상 물레질을 합니다. 다른 행위들, 뭐 미국에선 그림을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뭐 다른 행위들을 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저희 그 마음의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하죠. 항아리를 만드는 게. 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비정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달항아리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 시대에 21세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우리 선조들이 잠시 동안 만들었던 제작 기법이었었어요. 이게 오래된 전통이 아니고 사실은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들었던 기법이었었는데 그런 열광하는 이유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 시대 정신이 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완벽한 구를 만들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하다 종국에는 아주 날카로운 아까 말씀하신 축에서 XS에서 그 날카로운 축에서 그걸 놔버리는 결단 그런 것들이 이거는 그 놔버리는 그 지점은 이게 마무리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완벽함도 아닌 아주 날카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우리가 그런 어떤 철학, 그 시대의 철학, 그리고 장식이 없는 것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의지가 하나가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그리고 프로세스, 명성적 프로세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보여주는 달항아리는 사실 저는 그걸 내 의지대로 파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항아리 두 개를 붙이려는 행위를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붙인 행위를 하다가. 떨어뜨린 것들을 주워 모아서 다시 붙인 거죠. 있는 그대로의 프로세스에서 생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다시 그 뭐랄까 그 다시 치유하는 과정 그런 네. 것들에 저는 그러니까 제가 파괴를 위한 파괴를 한 건 아니고 그 과정 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순응하는 어떤 저는 어쩌면 굉장히 겸손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처음에 정직이라는 표현을 잘 썼네요. 정직하게. 네. 네. 왠지 21세기 달항아리 인간미가 더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네. 이렇게 두 분의 서로 다른 예술 세계를 들으니 달항아리의 매력이 더 깊게 다가오는데요. 실제로 이번 시르니 전시 호주 작가들과 현지 관객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고 해요. 문화원장님. 네. 작가님 두 분이 보시기에

0: at the Amerant Bank Arena, featuring big stars like Dwight Howard, Joe Johnson, Lance Stevenson, and more. And featuring your home team, the Miami 305, led by Michael Beasley. Grab your tickets now at big3.com/tickets or Ticketmaster. Presented by iHeart.
1: 보면은 좀 너무 정확한 것보다는 이렇게 편안한 약간 이그러짐들이 그 해외 이런 외국인들이 되게 감동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 사람 얼굴 같이 느껴지거든요. 다랑아리들을 작가들 거 여러 사람들 걸 보면 다 이렇게 딱 각기 다른 모양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저는 설명을 좀 해주면은 너무 그게 이렇게 또 공감을 갖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2: 우리 이현정 작가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3: 예, 저는 그 다랑아리를 항상 바라볼 적에 뭐 지금 시대의 다랑아리도 그렇고 그 우리 선조들이 했던 다랑아리를 바라볼 적에 그리고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고 뭐 유럽, 미국 그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다랑아리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굉장히 깊이 있게까지 들어가는 걸 느끼거든요. 깊이 있게까지 이해하려는 노력하고 이해하는 것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지금 최영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주 독특한 그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완벽한 무언가를 추구하다가 중국에는 완벽하면서 그 스스로 자연과 일치되려는 어떤 의지로서의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불완전함에 대한 미완의 모습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우치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그런 미학은 사실 우리나라의 다른 거에서도 발견하기 쉽지 않고요. 다른 나라의 문화에서는 특히 더 발견하기 쉽지 않은 어떤 미학이라고 보는데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이 우리 존중받고 존경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오늘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서 다랑아리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 보는 이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우리 문화의 가장 따뜻한 얼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문화원장님, 다랑아리 전시의 일정과 호주 한인동포사회와 관객들에게 당부와 초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4: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전시회는 저 시드니 중심에 있는 저희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도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뉴타운에 있는 갤러리 에덴에서도 같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다 이제 유기적으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같이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 문화원은 6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저희가 문화원에서 전시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그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갤러리 NLN에서는 6월 12일 날 시작하셔서 7월 11일까지 하시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전시를 관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늘 저희 호주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는 늘 많이 빚진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이 나서서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민간 외교관으로서 호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 한국 문화를 너무나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전시회는 또 잠시 보지 못하셨던 고국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끼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귀한 시간 내셔서 가족들하고 꼭 같이 오셔서 한번 아름다운 항아리 보시고 그림도 보시고 문화원장 얼굴도 달처럼 둥글게 다랑아리처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네, 이번 다랑아리 축전 한국과 호주의 예술가들이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소통하며 빚어내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이번 전시가 시드니의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고 넉넉하게 채워주리라 기대해봅니다. 최영욱 작가님, 이현정 작가님, 그리고 윤선민 문화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지금까지 진행의 유화정이었습니다.
5: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호주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스포츠는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월드컵 캐치업을 통해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32강 소식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호 작가 교류전,

항아리 축 소식 들어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